마탕데 로코스르 베 필마시 공골 하르베 필마시니 하리바 이세이시 안드로더기 수미타 판조본 칸비럭바니 세색레베 사다난다 아지 닝타우자기 마이크타 아머지 라우림밤나 세랑고 이세니 이세기 세홍나 텍나르레 숨나 세호고 이세니 유튜브 라이브 세터레 비리바 마루모 팡 싱글레나 푸나타미나시 수미타 판조봉이 마퉁다 메시스 아마무 우제 Zapalanda Imphal Haiba Messes Amathabirakpa Ibeyamagi Isai Mathangda Sem Sajarake Mayampunna Ngai Minasi Isai Kudol Tamzari Nungayna Tabiyo

마탕 아시디 안드로 쿠먼 레카이데기 산조에 있는 타비르 범메세스 아무것 탱나지 칸비르 클리버 필름나 파이럴 타게 앙아오블레이실 세색리비 소나리 무커지 아두가 세랭바나 엔데베소르 세랑바나 소골셈 디젠 이세이시 쿠돌 덤제르 레게 누가 있는 타비르

0: 아이 퍼멍골 뿌드나 락
1: 네버시
0: 낭기 아닝바 뿌나막 아이나 퉁은견
1: 네버시
0: 라 아이기 똥이라 우 라
1: 랭비어시 네버시
0: 나라연 나라연 나라연
2: 부인 호흡은 온게 꽃주붕 감자바 사나 피게 돈마 굿다 마시 빠이마
1: 마시 컨젤레시 타오 대박이 마시 컨젤레시 타오 내 대박이 마시 컨젤레시 타오
3: 이봉어
2: 세이나 콜포나 막망크레 사드그는 쪽테라바 짱 강우드네 테칼레클레나 이 대박이 아 짱푸나 막테칼레클레
3: 시라바 학장가 타와이 하피리바 하 크리스나 산드라 나하기 마시 컨젠디 마부 따따나 따할라가
2: 하 크리스나
3: 감대바 뭉감자라바 고파 고피기 뽕링 오라바 트리방가 몰티에도디 이마보 알라로 이드라네 크리스마 산드라
2: 잉샤 마하라스 라우네 헤보드라스 나가 붙다디 라코가 바바라스 나하께테 짜르 팡라가 눈시르비 저기 마시 콘젠 따브 팡레 마시 콘젠 따레 라오 아이 코이 와 묵다 간노 어쩌러 코 라오네 바라자 묵다 갈라코 바라 하 크리스나 찬드라 하 크리스나 찬드라 카람바 마탄다노 나학나 포피 깡샤 바투나 데이브키 보스 데이바니 부루 란디라 가다바 라클로 가바 लगलो गवाई है ब्रजगिनु में पाप भी कंक्षा बुचाक देख ले रो देव की बस देव दनगाल पी भी रो राम कृष्णा हा राम कृष्णा हा राम कृष्णा राम कृष्णा

0: 씨, 하래 하래 하래
1: 다이봉아.
0: 예, 마.
1: 까리 하이게 다바노. 나선기 와이 레이저들 다이봉. 온통나 빵가 바이차노 비네 다이봉. 까리 노미 마기 와칸시보. 미기 몽다 톡빠기 빠오 깜따바다 이까이저 타웅지부 아이기 뭉치다 짜누삐다 토레다나 빵그레다 꼬아 사능체 이스 깜다
0: 미래 아 그럼 아이까 많이 떠오래 아 많이 떠오르긴 해
2: 와 건강님들에다 바붕 아 마이 밤을 까이더기 티까르다네 젠데 거기 하이니 아이기 이만나봐 인스펙터도 우네루래 Kari upai di lai. Masa masa ya naduna.
0: Ish. Bisnu bisnu. Hare hare hare hare.
1: Ish. Lai na mangi da. Imagi pe ma.
0: Isu isu.
1: Aigi kauri si ay. Me kai duna hal ka chat payadro nang mo. Ma tam ngam bin ay. Aigi ning dre. Ibunga bin ay. Ai de si jeneng ye ai de si jeneng
0: ma masi pumna makse ai khoi khudi makki dos lai ko ai khoi na isani mou ni hai de na sao tha tha ba mapuro ibna ma gi loina be gi honglak po mawong chek chel lok da ba yang chel lok da ba matam masi na thore iba mobile hai be sin na maro la ma a phawna ning ba pao she khudak khudak da phawna re do arawon bo oigera apong bo oigera ish 하래 하래 사가 이제 터래도 사가 이제 터래
1: 다이봉아
0: 이래 마
1: 낯선 구름자리
0: 그리스도 그리스도
1: 도스뿐나마 아이기네 아이나 마부 개통나 욕하면 안해 다이봉아 낯선 영재라게 마바봉두수 마이호우리 가리떠오가 다바노 강대 다이봉아
0: 사래 하래 아 이래 마 여비르시 여비르시
2: 이네야 야암나 루리 바보 하우직부 하샤시 루빠마임다 수 라이티 하이리네
1: 까리노
0: 까리노네 하리와시보
1: 난 하이시보 까리노
2: 아 자이언트 하이부두기 누피 아르도나 따티나 푸자 이돌 딴 토벌업거다기 아 신념이더네 봐라 아마 쿠닥들어오나르가 레이 하이나 인스펙터는 전나 하이라 이네
0: 하래 하래 하래 하래 로이네들아 로이네 로이네
1: 마도나 마티게 잡아니 이봉아 와스노 마란기 던디데 아이 코이다 마 빤다가디 콩군 딴베이 와디 렉트레 와스노 깔락 에필레 다이봉아
0: 비마
1: 이영재네 다이봉아
0: 하래 하래 하래 하래 하래 하래 크리스
2: 아, 무슨 뜻가 항한 거지?
0: 아, 마기 까만웅다 통로라가 둠라이 통항우 하이브수 야디 까웅아무가수 아무도 굶디에네 아이들 체닝에서 사이다 아이들 체닝에
2: 항항 마사시 훈도 엄라가 항각 반우피니다 거 낙크레다.
3: 바바 폰 라에 바바 낭기 폰 라에
4: 하 까나기 폰 이 할로 아 카리 하이게 카리 부모 하니가이 레이브게 시보
1: 아이 봉아 피우 하이저게 하이네 콜 도록 빈나티
4: 하주디
1: 아이 사티네 란크레 아이 봉 시시 마기 낭비가누 아이기 상자 밤 레이트레 마멀 야오드라바 사마사스네 인톡라바 라이바데비 오이레 아이 강메다디 강비요 아이 염두다 아무 한나 공다라로 속나 삼나 야다비 옥다비네 아이 레카타 크레센도
5: 아이기 와리 있으나 모기 식는 잘라미 코딩 막다 그다 마마 오이 오라센
4: 아샤
5: 너 비아마따다 마시곤 바세 톡다 마 오이센어 마기 너 비아 할두나 앵원다 포바다 마이다 코진나 콧바다 마나 가온 기디에 마기 불이 가운데 야구바 납치 찔러버루만 새가 잃어버루만 아마곰 아이보 바라기 가시다 랑톡 비라 기분에 다모나 인원 웅시이나 아싸 아이나 꼬비바도 마땅히 마 보가 마다니 다 마방

0: 진실레이죠. 마음 대파이니요.
1: 레이. 전전. 셰. 엄마 하나 폰 돌리셰.
2: 헬로 엄마.
0: 헬로. 엄마기 토이비. 알아보.
2: 자지 엄마. 바바는 하이바. 넌 세나 버기 호스피탈 더 쳇바네 하이나. 넌 가이 동을 라카니 엄마.
0: 토이비. 엄마 라키로. 엄마게 하나 바바지. 바바다 하이고. 난디 마마기 맞다 웃던 거냐? 마마기 맞다 웃던 먹고 토이비.
2: 난 파라가 투나 할리고 아이랑 알도네.
0: 짠짠! 난 마마붕아 이러면 눕고. 러브 유 짠짠. 바이.
2: Bye-bye. Love you.

0: 사시보 깐깐갔다마시보.
1: 아, 깐깐합니다. 세 굴리셔 자동치세.
0: 굴리 자랑가보 방앗락 키가 드러냈다모.
1: 그 이론이나 나니도보. 세 히다 뭐 갈마야 사리보 세 방앗락 나버니네. 세 내가 가도 오세 가도 오시세.
0: 작자르보 오피스 탱아니에 까다이 까다이 굴리도
1: 자자자자 살로 살로 탱디다 야니
0: 바산타가 디네스까도보 폰가 맞다 떠록 들어라
1: 아 점점가 위에가도 미션 도레에 타밀나도기 우티다 아 넥슈트 토라니에 아가니기 호스텔기 카리기 파니알 토로마가
0: 얌파레 얌파레 아사도보 마와마 파우가 맞다 타키드레도
1: 야레 마기 와도 아 또시 난기나 사기 오이나 칼로
0: 아이 아이기 사기 그이 북한은 아이라이게 아이기보
1: 샨티
0: 맞담 아이도는 나이라바 아이기 북한이야 북한기도요
1: 그리로 샨티 그이로는 나이 입생도보
0: 아이 로이나 강했다모 노이마 야브나 아이 강한다나보 호나바도
1: 샨티
0: 마두나 헤나 라이나 아이 북한나보 오이나 토에
1: 샨티
0: 아이 꼬이나 까이슈뿐 시라로예 맴나 짜오락바 마뿡마라이 파락바 마길루 홍바 아이 오라로예 따모
1: 산티예
2: 오이 맴아 아 돔나 깜끄루래 이 꿍이 타모이세 뽀우야들 강들 강대야 이 뭐 복세까리로 안타운가 대인리버 마야마세 까람바장이 요네야 크리스나 고빈데이고
1: 에 산티야 이 마가 바본가 니네 해 아 통화하는 장이 보세요
0: 까리 하이바
2: 야 이 뭐 이 마 하이 나 바본가 나 마가 라이 해 아 이신부 랭신비로 메마 장오 장오
3: 아이고 마 나찬 구름자 땀나 탕비우고 콩도
4: 야니 아 이바이부 자이
2: 이씨 그리노 이시엔기 콩두디 아이 미렌
1: 바붕
2: 아가오바 박디 다운해 난기 바붕다
1: 바붕 아이 구름자리 숨 들린 신비야.
4: 아, 야래.
0: 바보, 바본기 콩부까지 다오래게 바보.
4: 이빠기 비마, 산티.
0: 바보.
4: 구이래다 샤기 사구다바. 아, 이빠기 콩 가시 떡디. 마인 스토가마 떡크. 아, 카라파라버니. 아, 낭기나 사디 깜도리 카라 누가이라브라
0: 아이 까임 떠오디에 바보 아이 파라바네 누가이 따박 까임 따 간비가나 바보
3: 아이는 가암바다 야다두날 하이바니네 낭 바봉세 낭 우닝이다 하이두날 하이크레
4: 아, 미래엔
1: 바보
4: 능 이구 와로롱 거니
1: 와로우저디
4: 아이는 코이부 인톡버디 능 나목당 와칸 따락두나 미 아마 외럭나바 이몽 레뻥 암나바 더이나 사옥신나바니꼬
1: 바붕
4: 아이 마빠니네 산티세 사마탄타니네
0: 바붕
4: 상나바 사이 따라가니 토이시 마부드나 아이 까양와는 강릉거니
0: 뭐 바보
4: 너희 강릉거마도
3: 망마 상암다박이 만났다. 우아도 양앙비라누바.
4: 마마, 아이브 강은 나시디 아이브 강은고 마사기 뭐 펌다 란 크브 마빠 아마니네 아이시.
0: 바보, 아도 마이나 하이비가노. 바봉 능하시 아이기 염시나 장비라 이마세 아이기 뽁박에 마하이 야할라만의 바보
4: 사불로 굳거리 미야마 망다 싸우나 아웅 온땀두날로 굳거니 이바이가 머득이 와따내게 하이두나 아이 락번이네 이뻐하기 미야마
0: 로컷바 아이보 로컷바 하이바 바보
4: 뻐하기 미야마
0: 아틱바농 삼릴라바
4: 미야마한테
2: 이세 아 이모기 아나버세 핵 파버가 이 시엔기 아빠 아무도 방톡라시 아 카르 수파글라브니마
0: 호이 아이 카르 파글레 바보
4: 사티
0: 아이게 아나버게 아와버세 핵 꼭바가 아이보로 컷 비웃고 바보
4: 마두나띠 마두나띠 이뻐하기 비마
0: 바보
4: 나스신 파글럭뻥아 이나가 이나 눈빛 아파와마 렘나동이 이바이가
0: 아두 오이라디 아이볼럭컷 비라
4: 산티
0: 아쇼코이 마세 인톡 비라가 나 신학가리기나
4: 파기 비마
3: 마기 비마
0: 이마
3: 이마 못가리 오이라 시게레 산티
0: 아생바네 이마 아이기 아와마세 꼭 자라게 마 이마
3: 이마
0: 이마 마탕게 마 복다쇼 난게 나 싸우이나 복자겠고 이마 바보 나 자보 마탕게 마 복다 러컷 비웃고 이마
4: 이마하게 이마
0: 아이기 꼭세 이마
3: 산티
4: 와기 이마 그림을 똥으로 떠오르지 마.

동안 왕말라는 애썬 크리에르가 사무나 마일레이드나 몽베이란 야이다 할랑보부 홍느디에야 벌레임 상빈나 찌엠한나 이돈인 토우기나 막들랭 잡아 싱일레랑 파링하도이 찌엠나 푸르클레야

악궁이한번 하하 누가 이래다가 시디 서희딸에 이놈의 빡다락다봐 꿈자딸에 람토이번 농발레이니 꿈시 꿈자시수 농발레이기 람발레이 트레도 하이드나 농발라 탁강이 안 봐도 하라오바 토이까리에다 이번 신고

0: 마, 임금부터 비비로 봐. 한덕기 세희시디 또 수사 그래 했다 우리 씨.
1: 예, 무슨다?
0: 다모.
1: 능수파만미.
0: 거의 다모. 육사 사업시드네. 임금 다 뭐니 다모.
1: 오, 아, 대마. 사안을 모두 거리 거리 내게 기타 비비로 봐.
0: 거의 너 다모. 염도 인상 하루 들어봐.
1: 인상 하루 또 보나 때도 무슨다.
0: 오,
1: 사감도 사락지다.
0: 예.
1: 온통 분시 해봐도 오해는 해보신다. 나이 민나보다 하이나 따나 야다봐. 나나 선업 농아이도 봐야보세. 온통은 농아이 기들어보자. 시엔 파나 빠이르보수 뿌닝세 레이타는 레이버 쑥방 액방디.
0: 너티다 뭐 거기도 그게 그렇게 해시보.
1: 까리 오르니 본메보다 마차마와기 샤바토니 캉더바. 마키에 셴바 오이다 파다바 또리 마야암도기 마락다 스노이나타 이마 수목 역실 레이버니. 오. 바나 강사이 로버 고블레이티. 아이네 똑방가 아따 캉마자나드레다.
0: 도모. 마시기 레냐시. 혹직디 전업이 모이나 떠오르비.
1: 호이.
0: 앙앙싱데 나티고 뭐 뿡머리 파르바 와칼 파타바 칸타방가 뭐 까야무스네 마시디 여우리입니다. 까나 뭐 칵 나오르비디네 파바 마시다 오이다 파다바 파타바 마야무스네 럭실라가 토닝다바 파함다바 까야무스 토리빈도 다모 앙앙우레 코이시 혹직기 전업이 여우시다네 여우하이다바 칵다바가 짱만하리바 다모
1: 아두니네 버신다 까리 하이가다바노 아스가 쌍가다바 달라바니다 나도 이마가 와리 사니 칸바다네 사제 다 뭔가 강자한테
0: 아도 다모 톡보 우 톡더부디 강드레고 나나오도 빠베 이마디리 이다모 다모네 야닝가드라 야닝오이드라 하이보드디 다모기 와칼데라 이리고
1: 예 거리 밤베이노 엄다 하요네 나야마세 와칸 남다 톡드라보니 거리 동시게 거리 다나시게
0: 그도 다모 실디 그랬잖니
1: 호이니 시엔 무디 생겨서 눈 아도 뭐 아파보 오이가니 나타이 마나 하나기 푼치도 할까니 하르버드냐 아스 아이 나야마 시엔팅 뭐 아마다 파무디 아무도 타나 세바
0: 그도 리다 뭐 세 보토 심티 임비오네 보토 심티 임비오바
1: 예 가나노 시보 나테네 이나오가 강나 브로
0: 가나노 수 나우타기 팜베이드 수 하이르게바 스와이드 워리 샤브디 누마요 이다 뭐 아스와이드 토가네 신호 신호 머리 샤워시 사실 어떤
1: 파리네도디 아 마산대 코인이기도 아무튼 신비란 먹고 설명도 자 좋을 기게.

0: 나무씨 한덕무럭씨 학산 그씨 양파글라가 나하얌 우이토 있고
1: 그럼 나 바로 이도 이노 낭나 수와나 고나드난 와야 탐비리시디
0: 아두 따모 따모 그게 비슷다 또 비엔이 론바세 감도 이가이나 스탑싱나 항락트로
1: 가리기 항드니
0: 따모디 가리아이나 쿠미에도디
1: 아두 부러 너 비엔이 론바시 미기디 강디 아이디 어떠나 농아이 그래 싱아이드나
2: 아힝 좀 보고 아마티야디 뭐 코엔이 응랑랑 응랑다보지 따보다 응 아이니까
0: 담모보 아이네 또 자리바 세바시보 빈비브라니
1: 빈비브라니 아이네 이마나보 싱다 와리 리리보시 이마나보 싱나네 아니론바시 누피 아니도 얌 티나 카나바다네 다 얌 사바니 낭수 노모디 소이드라보니까나
0: 미네 카나르바수 아이코야니 디 온토나 와칼타이 하이비요 하이바
2: 와칼타이 카이나가 아이기 탐모이는데 옴드나 짜게 범메시 노모디 포카르바다 아니론베 이문 뿡카이 카이바 초이드라바니 초이드라바
0: 하이마 담모 아이디 나한 카이부루디 담모기 마이다 우링 바카나 퉁리바도 아이야 묵다 파사 나메 비르케
1: 낭부 우링 메파 하이브라네
0: 하이바 히타바 하이바부 카리수나다나 메 피라케
1: 아이디 나한바야로이코 나한다나 메로 하시티코
2: 아이니코 타바다 오토나 공시 와이친도리코 누피난코 야 하이브라부 미기 누파 파방암비 동암비시네 독자 사이자 마시코 낭
0: 타모 폴라이스템 타파이비게라
1: 가나노 카리노 헤타 모케도로게
0: 호이타모 할로 마니 파헨비로 할로 무모소바 케도르게 하 나사누마이테 하이바 레이 파봉스 레이 파봉 파헬로 파헬라키 파헬라키 타모 이무모소브니 마사누마이테 하이
1: 카다카다
0: 폰지엠타
1: 할로 아 무모소바 나무나 사카얌 코나감다보노 아아아 어 호이 하잉도 이거 다 라게 꼬 호이 인간을 라게 아 탐모 아 서현비야
0: 탐모
1: 하잉도 인간나 나도 로비로스 이사싱 수네 나도 레이더 버세 와컨지 농아이 품 캉디 호직디 낭수 레이더 버니나 앙앙싱 눈 티나 잉신 뭔가 머니더나
0: 호이 탐모 탐모 레이럼 리브라 이사싱 세 아이기스 이사니
1: 아두니
0: 마코이부 마히마싱 티나 혼한바 마코이부 미오헨바이브세 아이기 타우디아드바 타우당니
1: 사켄비 아이기 봄방나로로 와칸시 낭나 아이기 욤시데 헥레이버데기네 망아나말라포금타위
2: 아이니 헥복사바 이사싱시포 아이기 이낙타 아마텔레유야드라바 이붕오소보수 하잉 로르니 하이버코
1: 사켄비 낭시 앙앙로이나바 온토나 하이크레
2: Untuk manusia na wari syakrit aku. Haiing masa ayah orga ying bertarik dana. Atum bina buka kaya apa ke negi.
0: Tamo, lai minari bai kuih masih nungsi na dana. Kanaga nungsi na runi. Aina bu nungsi raba. Mahak nasu. Ayi bu nungsi pam tuk da berani.
1: Asumba ni. Madu ni aina pahami basu. Kanaga mba kara di. Ibuk tegi tabai sabu di. Aigi nungai tuk pun hena payena kan basu. Mayauri pun ni da.
2: Mana hai si. Aigi ngonda ni ne. Aiy si bu, isah nungsi kang dapat kau ini ukhlad dana.
0: Tamo, somdam telak piune, yung lau, mesin mau pasi, kaya ada nungai na, maya agak si katok laga tumli bano, otok nungsi daku, yung benda yung ini tamo.
1: Aduh, ngai kau ni sayang bi. Nasi itu bu, tung krazalo.
0: Tinge, tumlam basuari. Tamo, si, phone tadi pas nangau bazani ko. Kira gak dom? Pohon sih, mielaga tuh umlay. Untuk nubungam kereta mu.
2: Aibu, tuh nama ni kaya nak.
1: Aduh ni, pohon nengau bodogi masa power sih nubungam dah dana. Aiga kaya orang ni kena kriba. Hai dah kana dia dah nasi lagi waris ini.
0: Tamu, house kini matam dah. Yungge mousing smartphone payda ba kana abulai riba gini. Aduh bu, isi mana tau ribet sih dia. Kali di himalaya kota mu.
2: Kali, kali no, nang nengah kita ingat dera, ha?
0: Hima, tuh cuma di tamu.
2: Aduhai, di phone je, bayar je, bayar je, saya kanga ba. Masih phone je, tu gaya dekalo, tu gaya, masih phone je.
0: ကရီနိုကြီးကတူမခွန်တဘဟာစီကရီနိုဘာကိတူဘယောရကေအိုင်နနေအိုင်ကြီးဖုန်တော့ထုကိုင်ပါအတူကိနိကရီကိနိုဖုန်နတိုင်နရီတူဘဟာကိစုကနာတဘဒါတမောစီစီလဲယုံထုတဘယောရိုကိုအစ်ဟဲနူပါဖုန်တဘီမိကိနူပါဖုန်ဘီနမ်မိုင်ဒိုအထုနကန်ခရနေအစုကြောက်ခဘလပ်ဒမ်စီဒါနန်ပူပါဘနူပါမတလိုက်တဘရောနာဟပူပမ်ဘီဒဒနာအိုင်ဝူလောရဘနီစီအိုင်နေစီဘူအိုင်ရဘဒီနေနာဟာနေအိပမ်ဒဟန်ဇခရနီ
2: ဟောဇစ်ဖောဘလေးရပါစီနေအိုင်ဒီအွန်ထောက်နဖွိကိုင်ပီခရေးစေဟေနန့်စေလူဟုံကလောဘနတေခန့်ကပါဟောလူဟုံကေရာလူဟုံဝေကေရာအိုင်ဒီစီဟေယွမ်ဘာလွန်ဖဇနခန့်ဇေယေအိုယွမ်ဘာလွန်ညာနခန့်ဘဒန္ဒရာမချာဟုံလေရပါနူပါစဒအတုံပြွိနလိုက်ပါစေဟာနိုမဒီခုဒုံစာဖဖောင်ဘဒနေနန့်ဂိနစံတော့စစ်နာနဖွိကဒပ်ခန့်ကပါအစ်စီနေအိုင်ဂိစံဖွိရကအိုင်ဒီခုတ်ယောက်ဒရပါနီနာတူမီနလေရနီဟေ
0: นกพูนกสนิงเงี้ยไอเนี่ยคอยตกเจคอยตกจะชอบชอบกันแล้วก็ไอก็อีเสียมาทำสิพามูดโรพูนเมียดปะนะพารวยจะให้บ่อีเสียกิพูนทุกไก่ครับนี่นะไอกิพูนสิโอ้ยน่ะไปกิโรนัทรกันนะตามูกิพูนสิโอ้ยน่ะไปกิระให้บ่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เฮ้ย
1: ꯑꯃꯗ ꯊꯥꯒꯠꯂꯛꯇꯦꯅ ꯃꯌꯥꯝꯗꯣ ꯄꯥꯈꯠꯅꯔꯝꯃꯅꯤ ꯁꯦ ꯍꯌꯦꯡꯗꯣ ꯐꯣꯟ ꯑꯅꯧꯕ ꯑꯃ ꯀꯣꯛ ꯂꯩꯔꯒ ꯂꯣꯏꯔꯦ ꯀꯩꯗꯧꯔꯒꯦ
2: ꯅꯠꯇꯦ ꯃꯣꯏ ꯇꯥꯃꯣꯅ ꯑꯩꯕꯨ ꯍꯟꯖꯤꯟ ꯍꯟꯖꯤꯟ ꯀꯔꯦꯟꯅꯕꯤꯔꯤꯕꯁꯤꯕꯨ ꯀꯔꯤꯒꯤꯅꯣ ꯍꯥ ꯑꯩꯅ ꯐꯣꯟꯗ ꯃꯇꯝ ꯈꯔ ꯃꯥꯡꯍꯜꯂꯨꯕꯗꯨꯗ ꯈꯨꯗꯣꯡꯆꯥꯕ ꯂꯧꯔꯒ ꯅꯨꯄꯤ ꯂꯣꯜꯂꯤ ꯄꯣꯏꯔꯦꯀꯣ
1: ꯑꯩ ꯈꯨꯗꯣꯡꯆꯥꯕ ꯂꯧꯕꯒꯤ ꯋꯥ ꯅꯠꯇꯦꯅꯦ ꯂꯩꯔꯥꯡꯕꯤ ꯍꯧꯖꯤꯛꯁꯨ ꯅꯪ ꯋꯥꯈꯟ ꯇꯥꯗ꯭ꯔꯤꯅꯤ ꯃꯤ ꯂꯣꯏꯅ ꯁ꯭ꯃꯥꯔꯠ ꯐꯣꯟ ꯄꯥꯏꯅꯩ ꯉꯥꯏꯍꯥꯛ ꯑꯋꯥꯕ ꯄꯣꯊꯥꯕ ꯀꯥꯟꯅꯕ ꯂꯧꯕ ꯀꯔꯤꯁꯨ ꯀꯥꯏꯗꯦ ꯑꯗꯨꯒ ꯅꯪꯗꯤ ꯃꯇꯝ ꯆꯨꯞꯄ ꯃꯇꯝ ꯃꯥꯡꯍꯟꯗꯨꯅ ꯑꯣꯏꯗ ꯄꯥꯏꯗꯕ ꯈꯔ ꯊꯥꯒꯠꯂꯒ ꯅꯆꯥ ꯅꯋꯥ ꯂꯩ ꯍꯥꯏꯕꯁꯨ ꯀꯔꯤꯃꯠꯇ ꯈꯟꯗ ꯄꯨꯝꯅꯃꯛ ꯀꯥꯎꯊꯣꯛꯂꯒ ꯃꯤꯇ꯭ꯔꯪꯒꯤ ꯇꯥꯏꯕꯪꯗꯨꯗ ꯉꯥꯎꯗꯨꯅ ꯉꯁꯤꯒꯤ ꯑꯩꯈꯣꯏꯒꯤ ꯏꯃꯨꯡ ꯑꯁꯤꯒꯤ ꯐꯤꯕꯝ ꯑꯁꯤ ꯌꯧꯔꯛꯈꯤꯕ ꯅꯠꯇ꯭ꯔꯣ ꯍꯥ
2: ꯀꯥꯝꯕꯣ
1: ꯉꯁꯤ ꯑꯩꯅ ꯁꯛꯍꯦꯟꯕꯤ ꯄꯨꯔꯛꯏꯕꯁꯤꯁꯨ ꯑꯩꯅ ꯅꯨꯄꯤ ꯂꯣꯅꯤꯡꯕꯗꯤ ꯄꯨꯔꯛꯈꯤꯕ ꯅꯠꯇꯦ
2: ꯀꯥꯝꯕꯣ
1: ꯑꯩꯒꯤꯗꯃꯛ ꯅꯪꯅ ꯃꯤꯀꯨꯞ ꯑꯃ ꯐꯥꯎꯕ ꯀꯥꯏꯊꯣꯛꯄ ꯉꯝꯗꯦ ꯃꯁꯤꯗ ꯑꯩꯅ ꯅꯪꯒ ꯀꯔꯝꯅ ꯂꯩꯃꯤꯟꯅꯒꯅꯤ ꯍꯥ ꯀꯔꯝꯅ ꯂꯩꯃꯤꯟꯅꯗꯣꯏꯅꯣ
2: ꯀꯥꯝꯕꯣ ꯑꯩ ꯉꯁꯤꯗꯤ ꯌꯥꯝꯅ ꯅꯤꯡꯉꯝꯂꯛꯇ꯭ꯔꯦ ꯉꯥꯏꯍꯥꯛꯀꯤ ꯑꯣꯏꯕ ꯅꯨꯡꯉꯥꯏꯕꯗ ꯇꯥꯎꯔꯨꯕ ꯑꯩꯁꯦ ꯑꯄꯪꯕꯤ ꯍꯥꯏꯕꯗꯨ ꯑꯣꯏꯔꯝꯃꯤ ꯏꯆꯥꯗ ꯅꯠꯇꯅ ꯏꯄꯨꯔꯣꯏꯕꯁꯨ ꯃꯤꯒꯤ ꯑꯣꯏꯈ꯭ꯔꯕ ꯑꯩ ꯈꯥꯡꯕ ꯉꯝꯗ꯭ꯔꯦ ꯑꯩ ꯌꯥꯝ ꯂꯥꯟꯈ꯭ꯔꯦ ꯑꯩ ꯌꯥꯝ ꯂꯥꯟꯈ꯭ꯔꯦ ꯑꯩꯕꯨ ꯑꯃꯨꯛꯇꯪꯗꯤ ꯍꯥꯟꯅꯒꯤ ꯄꯨꯟꯁꯤꯗ ꯍꯟꯖꯤꯜꯍꯟꯕꯤꯌꯨꯕ ꯇꯥꯃꯣ ꯑꯩ ꯐꯣꯟ ꯑꯃꯨꯛ ꯀꯟꯅ ꯄꯥꯏꯔꯔꯣꯏ ꯑꯩ ꯐꯣꯟ ꯄꯥꯏꯔꯔꯣꯏ ꯇꯥꯃꯣ
0: ꯇꯥꯃꯣ ꯏꯁꯦꯝꯃꯅ ꯍꯥꯏꯔꯤꯁꯤꯕꯨ
2: ꯁꯛꯍꯦꯟꯕꯤ
0: ꯁꯤ
2: ꯑꯩꯅ ꯅꯪꯒꯤ ꯅꯐꯝꯗ ꯍꯥꯏꯖꯔꯤ ꯏꯆꯥꯁꯤꯡꯒ ꯏꯄꯨꯔꯣꯏꯕꯒ ꯏꯐꯝꯗ ꯁꯤꯟꯅꯕꯤꯌꯨꯕ
0: ꯁꯤ
2: ꯃꯈꯣꯏ ꯌꯥꯎꯗꯕ ꯄꯨꯟꯁꯤꯁꯦ ꯃꯉꯥꯜ ꯌꯥꯎꯗꯕꯒ ꯆꯞ ꯃꯥꯟꯅꯩ ꯅꯪꯁꯨ ꯅꯨꯄꯤꯅꯤ ꯑꯩꯒꯤ ꯑꯋꯥꯕꯁꯦ ꯈꯪꯐꯝ ꯊꯣꯛꯏ ꯇꯥꯃꯣ ꯏꯕꯨꯡꯉꯣꯁꯨꯕꯨꯗꯣ ꯃꯁꯥ ꯉꯝꯗꯦ ꯍꯥꯏꯕꯗꯣ ꯍꯧꯖꯤꯛ ꯂꯧꯔꯁꯤ ꯏꯆꯥꯗꯣ ꯀꯨꯏꯔꯦ ꯎꯗꯕ ꯃꯍꯥꯛꯄꯨ ꯅꯤꯡꯉꯤ ꯇꯥꯃꯣ
1: ꯕꯁꯟꯇ ꯅꯥꯊꯩ ꯃꯁꯤ ꯋꯥꯈꯟ ꯂꯥꯛꯏ ꯋꯥꯈꯟ ꯇꯥꯔꯦꯅꯦ ꯕꯁꯟꯇ
2: ꯀꯅꯥꯅꯣ ꯕꯁꯟꯇ ꯍꯥꯏꯗꯤ
1: ꯌꯦꯡꯉꯣ ꯌꯦꯡꯉꯣ ꯂꯩꯔꯥꯡꯕꯤ ꯅꯪ ꯃꯥꯕꯨ ꯈꯪꯕ꯭ꯔꯥ ꯌꯦꯡꯉꯣ ꯃꯨꯟꯅꯃꯨꯛꯇ ꯌꯦꯡꯉꯣ
2: ꯀꯅꯥꯅꯣ
0: ꯑꯩꯕꯨ ꯈꯪꯕꯤꯗ꯭ꯔꯕ꯭ꯔꯥ ꯏꯇꯩꯃ
2: ꯕꯁꯟꯇ
1: ꯂꯩꯔꯥꯡꯕꯤ ꯅꯪꯅ ꯅꯪꯒꯤ ꯉꯁꯤꯒꯤ ꯄꯨꯟꯁꯤ ꯑꯁꯤ ꯑꯃꯨꯛ ꯍꯟꯖꯟꯅꯕ ꯍꯣꯠꯅꯕꯗ ꯕꯁꯟꯇꯕꯨ ꯁꯛꯍꯦꯟꯕꯒꯤ ꯁꯛꯂꯣꯟ ꯑꯁꯦ ꯑꯩꯅ ꯂꯧꯍꯟꯈꯤꯕꯅꯤ ꯅꯨꯡꯁꯤꯗ꯭ꯔꯥ ꯅꯅꯥꯎ ꯕꯁꯟꯇꯁꯦ
2: ꯉꯁꯤꯒꯤ ꯑꯍꯤꯡꯁꯦ ꯄꯨꯟꯁꯤꯒꯤ ꯑꯔꯣꯏꯕ ꯐꯤꯔꯦꯞ ꯑꯃ ꯂꯧꯔꯒꯦ ꯈꯜꯂꯨꯕꯅꯤ ꯕꯁꯟꯇ
0: ꯇꯥꯃꯣ
2: ꯅꯪꯅ ꯅꯇꯩꯃꯕꯨ ꯑꯅꯧꯕ ꯃꯄꯣꯛꯇ ꯄꯣꯛꯄꯤꯔꯦ ꯄꯨꯟꯁꯤꯁꯦ ꯄꯨꯡꯃꯥꯡ ꯃꯥꯡꯂꯝꯒꯅꯤꯗ
1: ꯌꯦꯡꯉꯣ ꯂꯩꯔꯥꯡꯕꯤ ꯕꯁꯟꯇ ꯑꯣꯏꯔꯝꯗ꯭ꯔꯕ ꯑꯁꯦꯡꯕ ꯅꯨꯄꯤ ꯑꯣꯏꯔꯝꯂꯕꯗꯤ ꯅꯪ ꯀꯝꯗꯧꯔꯝꯒꯅꯤ
2: ꯀꯔꯤ ꯅꯨꯄꯤ ꯑꯣꯏꯕꯤꯅ ꯃꯍꯥꯛꯀꯤ ꯅꯨꯄꯥꯅ ꯅꯨꯄꯤ ꯑꯃ ꯄꯨꯁꯤꯜꯂꯛꯄꯗ ꯊꯃꯣꯏ ꯀꯥꯏꯔꯣꯏꯗꯕ ꯀꯅꯥ ꯂꯩꯕꯒꯦ
0: ꯏꯇꯩꯃ ꯏꯇꯩꯃꯒꯤ ꯋꯥꯈꯜꯗ ꯑꯗꯨ ꯌꯧꯔꯝꯂꯕꯀꯣ ꯏꯇꯩꯃ ꯅꯅꯥꯎꯅ ꯏꯇꯩꯃꯗ ꯍꯥꯏꯍꯩꯗꯕ ꯀꯌꯥ ꯍꯥꯏꯈꯤꯕꯗꯣ ꯑꯃꯨꯛꯇ ꯉꯥꯛꯄꯤꯌꯨꯀꯣ ꯏꯇꯩꯃ ꯅꯅꯥꯎꯕꯨ ꯋꯥꯔꯧꯕꯤꯒꯅꯨ ꯍꯧꯖꯤꯛꯇꯤ ꯅꯅꯥꯎꯒꯤ ꯊꯕꯛ ꯄꯨꯝꯅꯃꯛ ꯂꯣꯏꯔꯦ ꯅꯅꯥꯎ ꯑꯃꯨꯛ ꯆꯠꯆꯔꯒꯦ ꯏꯇꯩꯃ
2: ꯅꯠꯇꯦ ꯉꯥꯏꯈꯣ ꯕꯁꯟꯇ ꯅꯪ ꯆꯠꯈꯤꯕ ꯌꯥꯔꯣꯏ ꯏꯅꯥꯎꯒꯤ ꯂꯃꯟ ꯆꯥꯎꯅ ꯇꯣꯛꯂꯤ
1: ꯌꯦꯡꯉꯨ ꯂꯩꯔꯥꯡꯕꯤ, ꯅꯪꯅ ꯁꯨꯝꯅ ꯋꯥꯈꯜ ꯇꯥꯔꯛꯄꯁꯦ ꯑꯩ ꯍꯥꯏꯅꯤꯡꯉꯥꯏ ꯂꯩꯇꯅ ꯅꯨꯡꯉꯥꯏ, ꯑꯩ ꯌꯥꯝ ꯅꯨꯡꯉꯥꯏꯔꯦ ꯂꯩꯔꯥꯡꯕꯤ꯫
0: ꯏꯇꯩꯃ, ꯇꯥꯃꯣꯅ ꯏꯇꯩꯃꯕꯨ ꯀꯌꯥꯒꯤ ꯃꯇꯤꯛ ꯅꯨꯡꯁꯤꯖꯕ ꯑꯩ ꯈꯪꯉꯤ ꯏꯇꯩꯃ, ꯑꯗꯨꯅꯕꯨ ꯇꯥꯃꯣ ꯑꯃꯗꯤ ꯏꯇꯩꯃꯒꯤꯗꯃꯛ ꯉꯁꯤ ꯇꯧꯍꯩꯗꯕꯁꯦ ꯅꯅꯥꯎꯅ ꯇꯧꯗꯨꯅ ꯃꯇꯦꯡ ꯄꯥꯡꯖꯕꯅꯤ꯫
2: ꯕꯁꯟꯇ,
0: ꯉꯁꯤꯗꯒꯤ ꯍꯦꯟꯅ ꯅꯨꯡꯁꯤꯅꯅ ꯅꯨꯡꯉꯥꯏꯅ ꯄꯥꯟꯕ ꯑꯣꯏꯕꯤꯌꯨꯀꯣ ꯇꯥꯃꯣ꯫
1: ꯌꯥꯝꯃꯣꯏ ꯕꯁꯟꯇ, ꯅꯨꯃꯤꯠꯇꯨꯗ ꯅꯪ ꯊꯦꯡꯅꯔꯝꯗ꯭ꯔꯕꯗꯤ ꯅꯪꯒꯤ ꯅꯇꯩꯃꯒꯤ ꯄꯨꯟꯁꯤ ꯉꯁꯤꯒꯤ ꯄꯨꯟꯁꯤ ꯑꯁꯤꯗ ꯑꯃꯨꯛ ꯍꯟꯖꯤꯟꯕ ꯉꯝꯗꯅ ꯄꯨꯟꯁꯤ ꯑꯁꯤ ꯑꯣꯟꯊꯣꯛꯅ ꯋꯥꯅ ꯂꯩꯔꯝꯒꯅꯤ
0: ꯇꯥꯃꯣ꯫
1: ꯕꯁꯟꯇ ꯍꯥꯏꯌꯨ, ꯑꯩꯉꯣꯟꯗꯒꯤ ꯅꯪ ꯀꯔꯤ ꯄꯥꯝꯃꯤ, ꯏꯌꯥꯝꯕꯗꯒꯤ ꯀꯔꯤ ꯄꯥꯝꯃꯤ ꯑꯃꯨꯛꯇ ꯍꯥꯏꯌꯨ ꯕꯁꯟꯇ꯫
2: ꯍꯥꯏꯌꯨ ꯕꯁꯟꯇ, ꯏꯅꯥꯎꯒꯤ ꯑꯄꯥꯝꯕꯗꯣ ꯍꯦꯛꯇ ꯍꯥꯏꯌꯨ꯫
0: ꯇꯥꯃꯣꯒ ꯏꯇꯩꯃꯗꯒꯤ ꯅꯅꯥꯎꯅ ꯄꯥꯝꯕ ꯍꯥꯏꯕꯕꯨ ꯑꯩꯒꯤꯗꯤ ꯏꯌꯥꯝꯕ ꯂꯩꯇꯦ
1: ꯕꯁꯟꯇ,
0: ꯃꯅꯥꯎ ꯑꯃ ꯑꯣꯏꯅ ꯄꯣꯛꯃꯤꯟꯅꯕ ꯃꯅꯥꯎꯒꯨꯝ ꯈꯟꯕ ꯏꯇꯩꯃꯁꯨ ꯑꯩꯒꯤ ꯏꯌꯥꯝꯕꯒꯤ ꯑꯁꯦꯡꯕ ꯏꯇꯩꯃꯅꯤ ꯈꯟꯖꯕ ꯃꯗꯨꯈꯛꯇꯅꯤ ꯅꯅꯥꯎꯅ ꯄꯥꯝꯖꯕ ꯍꯥꯏꯕꯕꯨ ꯏꯇꯩꯃ
1: ꯕꯁꯟꯇ,
2: ꯑꯗꯨ ꯑꯣꯏꯔꯒꯅ ꯏꯅꯥꯎꯒꯤꯁꯨ ꯃꯣꯏ ꯇꯥꯃꯣꯏ ꯈꯣꯏꯅꯤ ꯆꯪꯗꯅ ꯏꯅꯥꯎ ꯅꯨꯄꯤ ꯑꯃ ꯊꯤꯕ ꯇꯥꯔꯦꯗꯅ ꯅꯠꯇ꯭ꯔꯅꯦ ꯇꯥꯃꯣ?
1: ꯃꯗꯨꯅ ꯇꯥꯔꯦꯗꯅ
3: ꯍꯧꯖꯤꯛ ꯇꯥꯕꯤꯈ꯭ꯔꯦ ꯌꯥꯏꯐ ꯌꯨꯝꯕꯥꯜꯒꯤ ꯂꯤꯂꯥ ꯃꯆꯥ ꯄꯨꯡꯃꯥꯡ ꯃꯥꯡꯂꯝꯒꯅꯤꯗ ꯂꯤꯂꯥ ꯑꯁꯤꯗ ꯁꯛꯇꯝ ꯂꯥꯡꯈꯤꯕꯁꯤꯡꯗꯤ ꯈꯝꯕꯒꯤ ꯁꯛꯇꯝꯗ ꯁꯅꯥꯕꯝ ꯔꯇꯟ ꯀꯨꯃꯥꯔ, ꯂꯩꯔꯥꯡꯕꯤꯒꯤ ꯁꯛꯇꯝ ꯂꯥꯡꯕꯤꯈꯤꯕꯤ ꯒꯨꯔꯨꯃꯌꯨꯝ ꯀꯜꯄꯅꯥ ꯑꯃꯗꯤ ꯕꯁꯟꯇꯒꯤ ꯁꯛꯇꯝꯗ ꯁꯣꯡꯊꯨ ꯖꯦꯝꯁ ꯀꯣꯏꯔꯦꯡ, ꯂꯤꯂꯥ ꯏꯕ ꯇꯥꯌꯟꯖꯝ ꯇꯣꯝꯕ, ꯂꯤꯂꯥ ꯄꯨꯊꯣꯛꯄ ꯊꯣꯛꯆꯣꯝ ꯔꯦꯅꯨꯕꯂꯥ ꯑꯃꯗꯤ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ꯂꯥꯏꯁ꯭ꯔꯝ ꯚꯤꯃꯣ,
4: ꯍꯧꯖꯤꯛ ꯇꯥꯕꯤꯔꯦ ꯌꯥꯏꯐ ꯌꯨꯝꯕ ꯂꯤꯂꯥ ꯄꯨꯡꯃꯥꯡ ꯃꯥꯡꯂꯝꯒꯅꯤꯗ ꯂꯤꯂꯥ ꯏꯕ ꯇꯥꯌꯟꯖꯝ ꯇꯣꯝꯕ, ꯊꯧꯔꯝ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ꯂꯥꯏꯁ꯭ꯔꯝ ꯚꯤꯃꯣ ꯑꯃꯗꯤ ꯊꯧꯔꯝ ꯄꯨꯊꯣꯛꯄ ꯊꯣꯛꯆꯣꯝ ꯔꯦꯅꯨꯕꯂꯥ꯫

짜박이 마이 반통 악다기 났대 야이 바보 오키바두니 나하나 이깡 다낭 라빌레랑나 까람 날라 샷담루니 아망 바농기 마바이나 아티야부 칸진다나 까람 발레 마이다 농주키바게 나이제기 카우강 라바 아이기 푼시나 아티야 낭기 농리 푼시 주파시마 Punsi chupasima.